0: 小岛君，你在等我？对，我想请小岛君喝茶。
1: 喝茶？对。对不起，我没有时间。
2: 대사각각
3: 아니
2: 대사
3: 코지마군 뭔가 있었다?
2: 문 앞에 리린을 봤다.
3: 오, 내가 읽었다. 어땠다?
2: 어디가 이상했다. 그는 나에게 차를
3: 부르었다.